0: 빨리. 나 지금
1: 나만 걸어 놓고 있어.
0: 사람들이 많이 거든요.
2: 내일 보일러 많이 사는데. 바틱 전에 보일러 많이.
0: 보일러 먼저 버튼은. 우반 내면 보일러 프레임을 위한.